0: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이야 이놈 들어봐라
1: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
2: 빈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1: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몽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
0: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난 잔뜩 한 발이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아니기도 꼬단 두꺼진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부의 머리를 흙은